0: 사실 그렇게 하면 이제 사실 힘들 수는 하고 있으니까 이제 다 끝나.
1: 그리고 다른 얘기야. 바로 그 예비역 공지를 해요. 아, 이게 이제 시작이야.